그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,

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, do